이번 대면 또 하나 뵌 무슨 말 이런 건다나 메시지 고나기야 당기라키나 거의 연 매우리 FM 89.9 게 나고임게라고 당기라 뵌 하나 고구나 본 대면 또 하나 뵌 무슨 말 이런 건다 메시지 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BBA 매우리 FM 89.9 아 암다인가 이번 시 와피 디기 디미니스만가 여행 보이소 기아라 타이어스나 무스라이 간원 나라 메텐 나노 프로그램 게 입긴 간원 남 타이리케요 영원 앞에 너로 간원 남 타이리킨 남 봉아요 게 기본 타이디킨 카페니안 봉인 남 남아가이나요.

나고 이야 아나 우수 때문에 도리야 아래다 시나나 대거보 가다라게 다보게 감면에 예이 다리나 따오빠 메보나 도아마네 메나스미요 노시란 이따라와 세라 보나 베이야 어나스미에 연다보야란 네이메리 기네이메리 메보나 베레토가 메나시에 이따보야란 로로나나고 나나레이레이 세인루이 게야이치 어가인 아나판다야베옷 이레케레케나나고 따보 아케감메나야이 사고사 메테나노가와기 payasan kaya kawitiana mayroon tamera aray karawa na itira torea aray tatita. Ay venerapatana daw nanaw si sinana iambo. Awayo, iriana tekuna aray atangiraki.

맨 남다분에 공우라메 예요 아유 멍간에 데이다 구나레 데이다 부부시에레 로구나 빼강아이 데야가나 매우리 다 여가데 구나레 데 메깜보 이런 내일이 다 메가인 나나 구아야 반나가 메와이노 공우라리 아인데잉 아봉아유 맨 나우스도와 이안 바이리키 메이카이 고라파리키 아테기라이 맨 남다분에 공우라메 예인 그에 캐티 가베루 맨 남스도와 이안 바이리키 카이 고나 메우리리키 아테기라이 맨 남다보한네 아이오 고난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배우 가면 하고는 고난 매일.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are you American?
1: Ah, 아니가 우리가 이거 하면 한국 the new super plan.
2: 야니 잉, 너로 말이야 우선은 다들 super plan. 약간 이나 이거 이거 이거 니가 하고.
0: 요트 플랜 아리오네르키
2: 아야레 카르케 에워르르키 메레카 포옹란데르 슈퍼 플랜 시 네메부이테 타라 아고 그레고 네메부이 티기가 파이 타타 아 테부이나 타가 디미니시 온 데 테테키 디 스미스
1: 키 카르케 토 와나 포인트 오 노와 데 기가바이트 온 타타 아 네메부포 테 미니시 데 테테키 디 스미스 si te mua te tara pona ina nan wapi me awa siawa
2: ai ari oria sta te wana te wana te wana te bok ari nei te bewa reki super plan nea kaya nako ai ai te jensua aki kona kaira ki nako yei ipukin te bo roya ranga kawa kia yo the new super plan